0: 이사는
1: 어? 오케이. 까베리 빵은 빠한 빙빙 티를 빤나스 아따 따랑은 빤나는 빠한 사자
2: 어 이요 di belakang rumah ada bibit rambutan tuh. Ayo kita orang semua tanam
0: supaya tumbuh rambutan.
1: Oke, asyik.
3: Menanam pohon dapat mengurangi dampak pemanasan global.